0: radio switch? Yeah, the radio switch. There.
1: Each orbit bringing them closer to their goal of 8 days in space.
2: Gemini 4, Carnarvon Capcom.
3: Come in, Carnarvon. This is Gemini 4.
2: Roger. Give me your status.
3: Roger, we are go. Everything looks great.
2: Roger, Gemini 4.
3: Guaymas, Gemini 4.
2: Gemini 4, Guaymas Capcom. Roger, Gemini 4. Roger, Gemini 4.
4: Sensor, Cape Kennedy, Florida. 지금 미국 동부 표준 시간 오전 7시 12분. 임무, 우주에 여행하고 지구를 61번 성패하는 것. 우주선은 타이탄 부스터 로켓으로 발사되는 우주 캡슐 Gemini 4이다. 승무원은 제임스 A. 맥디비트하고 에드워드 H. 화이트. 이 여행에서는 1회 달 정복에 대한 두 개의 큰 스텝이 시험될 것이다. 우주에서의 란데부와 아주 멋진 우주 보행이다. 캡의 제미니 관제탑은 마지막 땅에 가져와 있다. 16분 늦은 아름다운 유기다. 순조에 상승하고 있다. 회전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50초 경과. 간단스가 전잔치 이상 없는 것을 보고했다. 제미니 4의 선내에서는 승무원이 막디비트하고 호화이트가 지구의 주변의 궤도에 들어가는 준비를 해있다.
2: The handhold on the spacecraft is fantastic! Roger, Gemini.

0: 킬색된 우주 여행을 위해서 인류는 역사상에 있어서도 가장 매력적인 미개척의 분야의 조사를 더욱 깊이 했다. 인류를 탑승한 프로젝트 마큐리 그리고 러시안 버스터의 비행이 인류가 우주에 내리기 시작해서 거기에 재류하고 지구에 무사히 귀향할 수 있는 것을 증명했다. 프로젝트 제미니는 미국의 인류 우주 비행 계획의 제2단계이다. 그 목적은?
1: Gemini 4, Carbon Capcom.
2: Come in, Carbon. This is Gemini 4.
1: Roger. Give me your status.
2: Roger, we are go. Everything looks great.
1: Roger, Gemini 4.
0: 궤도에 올리는 것 타고 도킹에 있어서의 기술하고 발전시킨 것, 과학적인 실험, 그리고 조사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 예를 들면 14일 동안의 우주 샘플처럼
3: Gemini 4 Space Nova, そして Jazz Music.
4: One, two, three.

0: Roger, you have an 84.
1: 채민이의 목적을 달성하면 미국은 제3단계의 우주 계획을 시작할 것이다. 프로젝트 아보로.